0: 도서관 철거한지 빨리 잘했어.
1: 네, 잘 멈춰봐.
0: 잠시 계시.
2: 네, 사실 대화하면 어때?
0: 아니.
2: 계속 좀 뒷보리.
1: 뭐 뒷보리?
2: 이사 나오잖아, 거의.
1: 예, 그럼.